0: 어, 에, 에, 에, 에, 낫, 몰, 낫, 몰, 어. 어, 낫, 몰, 낫, 블라이, 낫, 블라이,
1: 낫, 블라이,
2: 빠겨. 오케이라, 오케이라, 저스틴. 곧 나리까! 이모네랑 저한 솥다랑 릴마가 몰라리!